0: 내가 붙어올라 하얀 끝이 꽃다봐 오 끝이 꽃이니 끝이니 신어 코츠코츠 이렇게 스스케레바 같이 코치 너 끝이 뭐 거기 다스 하드사 이겠다.
1: From the Media Factory in the south end of Burlington, Vermont, this is 99.3 FM, WBTV LP, Burlington.